0: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nd furthermore, if you examine the role of the mental afflictions, the internal enemy, their only task is to cause us injury and harm. Whether or not they will be successful is another matter, but you know, they will be perpetually seeking opportunities to cause us harm and injury, because this is their only role, this is their only function.
1: 아, 단디 야고 좀 삼수 커리는 봐. 단디 야고 삼수 커리는, 단 최양 대세야디, 양 뉴모디 양을 시한, 뉴모텔레 용수 대바텔라, 단 용수 대바, 단 뉴모텔레 개니, 뉴모텔레 좌토유는 절 타봤을 거래. 단디 최양 어디 봐, 경 어디 봐.
0: So when you think along these lines carefully and deeply, and then you will realize, you will recognize the true meaning of dharma. Dharma in terms of nirvana, liberation or freedom. And nirvana, which literally means the state beyond sorrow. And sorrow here refers to the mental afflictions. So you will see that the true dharma is the state which is free from these mental afflictions.
1: Right.
0: And this is also the true dharma, which is the actual object of refuge.
1: 저장가 뉴몽베 다텔레 껴버 챙엔디 뉴몽베 다테다 진단 겨인데게 나나 가서 우리 그게 무슨 가서 가면 중삼 중한다 콩주인 년볼이야 아니 지금 참바 나가는 시기 지금 대상의 년볼이야 지금 믿어 못 건봐 지금 로드즈 책이 크도 차단 걸로 문주어 슉 전부디 슉 짜는 거야. 다들 내 싸워로디 차단 그 싸워디 띠무 된진 생각이 있잖아. 띠무 된진다 전당 무슨 경향이 있는 게 이는 담이 더 쉽게 있잖아. 이는 어거 띠무 된진 그 슈루가 그 가소래. 그 칸장 못 차는 거야. 그 나도 능비배 담바 쉽게 짐벌지. 그 나와 샤디 거다. 딱 그 배 준비 준아 인데 그지. 그 가소를 뭐로 쳐인데. 그것도 가진하지만 추성으로 대중도 와.
0: So what is the true refuge that grants us protection from these mental afflictions? It is the directly opposing mental states, the spiritual states that one must cultivate. We briefly touched upon this point yesterday when we spoke about how in response to counter the emotion of anger and hostility, one must cultivate the antidote, which is loving kindness. And to counter extreme attachment, one must meditate on the impurity of body and so on. Which these kind of meditations do help initially reduce the intensity of these negative emotions. However, the most effective or the direct method of overcoming these mental afflictions is the generation of wisdom of emptiness, because the root of all afflictions is the deluded mind and this ignorance, erroneous view, grasping onto inherent existence of all phenomena, grasping onto self-existence. Therefore, by cultivating the insight into the no-self, one will be able to then see through the deception of this deluded perception or perspective, and then through this way, one will be gradually able to lessen the influence of this deluded state of mind.
1: 다들 드부뚱에디세 드부뚱에디 중갱기 아니 교자와디 뇨모드세 다 디니부들이야 동해자마다 군중자마다 디체 봐 제다 디니르베다 군중 싸와 아니 뇨모데 군진단 개외관이 뇨모데 바 판버 챙엔디 다 가서리 뇨모레 떼괜디 말에 다디 뇨모레 떼괜디세 대게 뭔가세 That

기름 프레임으로와 자 진행이면 이르사네 진전대비 다 가시고래 그게 낭지 토숨 강래 차르 강도 높사디 육매의 시체 맞아 다 육매회세 어다 지르자네 콘대 탐지 그 집어버로디 육매회세 프레임으로와 자장가 대탐지로 육매회세 그 쌔람 대장당 샤데르치 자 진행이면 인도다 어 가서 안 돼. 어다디 진짜 인류 진짜 대비다 육매외세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훨씬 커둘이야. 변화 정신양 됐어. 아주 소원 정신기 다 육매 시바디 육매외세디 폐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해봐. 대만은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 와. 팀에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 와. 얘는 타봐. 예상해봐. 자, 이제 이르자네, 드레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구순, 투순, 가서, 드레다, 간다지, 상순기, 나발에 샤드바다, 샤드바, 니가블라다, 뉴메, 애네, 랑다임바, 따지메디, 마다베, 풍급지지지, 딘딘드레뷰, 예상해봐, 정신, 대절봐. 이제 이르자네, 콘텐츠로, 냐바니 레용도 와. 마지 시버 코에쳐 있는다 마다고 코에쳐 있는다 다고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지사나다 다 삼이 부모 주지 쉐지베 있는다 때 탐절로 뉴메웨세 그 러바 냐지 자상가 유지웨세 그 뭐냐 봐서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스체 윤두 그다음 신앙 그 최저 탐절로 시 뉴메웨세 탐에베 시버 뉴메웨세 리버 상대 예상제바 대인 남들 시작도 시작이. 근데 능식이 최첨단적으로 예상계배 정신이 뭐지? 다 뒤두인 거래. 구성 투지 띵고지 정신 얘네 이모 떠내 공부 대시 대양 규례 도주 풍부이냐나네 조배상계 나로차. 기지 캄는 망복군 전주 선배 띵고니 서수전다 마마기 멜론 거가를 잡아대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승 얘네 나버타 진중대. 코와다 양할는 대비 최첨제 얘네 마지라 스디자네 다 그 중문용어도 시기여 말해 간다이니 내 탐제로 외세게 인래 시작돼봐 외세 대응원에 시작하여나 천룸해돼봐 자 네 그브레인이 외세들라 두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두다 깬기 쌉도 깨신스 아니 가루야 드네매돼봐 그 옛때만에 옛때봐 남양 갖고 매봐 따도 내댕했지 이번 일주일에 외선 리머치했어 그래서 딘리인들 코와다 양할랜 대비 최탐제 얘네 마길라 자와체인들 규모 떼어라시하고 이런 줄로 소비 정신 얘네 임배치를 예상개배 정신 대만이네 나왔나서 봐 딘탐제로 대매 아니 하루 옛때봐 정신 얘네 임배칠 최탐제 정신기 냥할랜 대바대 냥할랜 대바대 천봉안의 용의 정신 풍봉안의 링의 상계 남르시바신의 전주사바 시의 정신 유신의 제발하무 시의 정신 원부신의 전주선배 정신 뒤신의 제발하무 시의 정신 류기 원보다 남르시바도 유의도 대략주의 전주선배 초유 정신 당시의 무신의 초묘 정신 이기 남르시바는 전주고 씀 도주 꾸두 삼부 정신 율 최 늦어든 뒤마치니 최 자원 모 꾸두 삼부 정신데 대단장 얘네 엄바로 쪽으로 상계배 정신 인기 대 남기 주고 마이너스 정신 양대서야 대 남기 주고 야 말고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다 대 되는 시대 대 남기 주고 마이너 대단 소수 뒤숨도 감수로 쏘고 늦어든 뒤마치배 최 탐제 랑그 셈레 귀남에 대해서 다디 카부스무디네 쌈자모 송어디 너가 틈문 것 같으면 쟤 다 안다디 랑그 쌈레 귀나메디 쏘나디 다 눈메 시바테르 삼다네 디 랑나 디 쎄 디 깸도 여대봐 자 디네 이르자네 지게도 랑슨 소수 떠와네 상제 정주 디니도 지진 숭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엔중어 지게도 최여 탐제네 쌈런 내소 쌈는 난가른 내소 난가니 찔러야 미네소 신중화 디 난가 디 치인 난가 디 멤버체 난가 난가

0: We are talking only about the well-being of a single individual. Whereas when we speak about the welfare and the well-being of others, we're talking about infinite numbers of sentient beings. So that although on the fundamental level there is the equality between self and others, the difference really lies in the number of self and others.
1: 네네 진주네 소원은 신기 네네 직전 대화 진이에봐 대구 샌든 달래죠 직전 동해 진이에봐 대구 랑든 달래죠 선생님 소원은 신기 아니 직전 그 감기 차다 윤기 대리 지금 이동와 표준소보 탐절로 샌든 대발래 연구요하래 샌진질 되네 연구요하래 아니 직전 그 감기 지기다 짬미시바 그게 지기 가서 우리 귀버 타다 나가는 신기 뱅이랑 따져보 시워 쳐져보로 통대봐 대순절로 아니 라지번 짐비 다 간다 님이 차디요래 근데 이번 인도산에 진진이 견도 연대인데 야오 시시하면 상무시다 너도는 아니 집어란 것 되지도 투바신이 되어서 니기니 차바로 떠 쏘는 신기 다때 뭐 투배원 그 구성투기 연대한다 나란주 커덤니부터 두 상무시다 뭐 있는다 전에 두려야 매번 인도산에 니 강가왕 거 주머슬라우나 아니 나란주 라지번 짐비 진지기 샹왕을 당시에 아니 진진 컬볼 대발에 라시브는 집에 진지다 다도 집에 댄진이 분들에게 챙긴 난게 양천 떠오셔 대발 인도산에 크든 들르다 내 대발에 또뭐 투명은 뭐 세다 잡아 뒤에 라시브는 집에 님이 쓰이네 시엔시브는 집에 탕도랑 시엔시브는 집에 코바 탐에도 빼왜 대부리 다가는 신기 당진리야 님이 쓰이 아니 당진기 간다 아니 님보 담에도 왜 싫어올라 이는 고발호를 잡아 다 대왕기 이는 어떤 것에 연대군데 뒤중앙이 말해 어떤 것에 연대군데도 귤왕 지기병인 귤심어놓고 아마 뒤중앙이 대리대비 관에다 진진이기 견도 연대도 야오 싶어 삼리야 참으셔
0: So having recognized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and also having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lies in the number of beings involved one develops a strong wish to relieve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ir suffering. And then here next,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what is stated in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ya Avatara, where Shantideva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all the problems and the adversities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f self-centeredness. And all the joys and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r effects of the thought cherishing others. So by reflecting upon these statements, one needs to reflect deeply upon the shortcomings and disadvantages and the drawbacks of the thought that cherishes one's own well-being alone. And what are the benefits and the virtues of cultivating the thought that cherishes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n when you do that, then you will appreciate what Shantideva sums up in the same text in the following, where Shantideva says that what more is need to be said? Simply compare the fate of the childish whose concern is only with one's own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Buddha and the Buddha, the fully enlightened one, whose concern is for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as Shantideva points out, that if we simply compare where we are as ordinary beings and the fully enlightened Buddhas, the difference between us is really the indication or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between cherishing self-centeredness and cherishing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our own situation of remaining continuously in the unenlightened state is really the function and the consequence of still perpetually being caught in this continuation of self-centeredness, whereas the Buddhas and the Bodhisattvas, they have reversed that process.

0: Tāwā tūkīyā tā sādhāyā kī Nāmrīk bē, nē, kāshūr pūkē Chī sūnvē tēng lī yā, nāngā tā tū pūkē mā chūkā chī kī Nāng zīmbē, tā pūkē tā tā khūm shūkā rā, kāntā chī mīngdē shāk bā tsaṁ shī तो जिन्हें तो हमने सुनकर आ रहे थे इन्हें नाम ज़िम्बाब्वे या को चिदर पे न्यावल नाव नहीं थी चुटुबर तो के रंगचुटुबर जी का सुनकर आ रहे हैं तो 전기 때문에 매나 애는 그 패널 써야지 용태 안 매든 거지 그봐 남도 그래서 이마이나 애는 때나 까불로 나불에 나불 까불에 쓰려고 했는데 지대야지 때디 저기야 말봐 저들이 이마 인도 사네 그 애는 쌤 딘줄 숨기 가래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 mind only schools understanding of the no 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you may do something, da. 좀된 대기 아니 까 나로리아 아니면 시진 시진 중대다고 해요 저 탐제 순에 장소 수준 바람 순에 남진 파기 저 탐제로 아니 원이 주에 떠래 세네 순이도 자네 단디 다 지진 막 해야 나나 아니 할람베 저 차달 두야래 차달 너대베다 딩원에 대나다 다 가다 섬 딘루 셰지 생행은에 또 쓰이는 자네 다만 되네 다 하람베 쳇더라고 간다 딘루 임베 인도 자네 다 에네 좀 된데 공부 뭐마도 거래를 해서 봐 이나 에네 어떤 너도 공지기 공주 너도 공지를 공주니 다 저 해지 네 이브다 다 너도 공지를 공주네 에네 시진이 너가로야 이네 최대로 좀 뭐니 매봐 소야 돼 Ani ngoni misu sumlo gongne, ani ngoni meba songwa reis. Tena ani tongpa nyi shi lirizane, kang tongwe shi, ani kang ke tongwe gakcha. Gakcha te shi di tongwe tungni shene, kata sumiwa yinwe lirizane, ani wada tungshi che chen shiangwaan si. Ani da shiangwaan, da pashi da kaso re, shiangwaan zogo di nduje che, da kata kaini mene, shiangwaan zogo di nduje che. 전에 다들이 이미 듣잖아요. 뉴제가 당 아주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뉴제를 쉬어 놔 차되게 아래. 자, 들이 이미 듣잖아요. 다 저 샹와 뉴제의 샹와도 저를 지니. 다 샹와. 아. 대에니 강게 동아 가셔디 에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에니 가사디 신용셰 군다 저 손배 난게 다 대야 신용셰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가셔 가셔 군다 셰. 어, 다 샹와. 에니 다 다음 아타게 상황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가족군다지 동배 아니 동바 용주티체 저는 어디 진이 숨 체니 아다 디디 진이 숨부디 뭐뭐 숨체니 다 뭐니 숨체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뭐 동수 뭐라고 하려 봐 아니 상황께와 뭐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진이 뭐니 매봐 아니 용주 전다바 뭐니 매봐 진 다 뭐니 미수 숨로 거네 아니 쉬어 담제 아니 뭐니 매봐리 쉬어 좀 된데 또 숨바리 마다 다 지심바리 때니 아니 왜 숨이 담이 팀이 러미 저서 아직 말해 숨겨래 간다 치송 치송하다 난 좀 이해가 매봐 쉬네 담제로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뭐니 뭐 좀 써야 돼 공부 대신 숨어 마다 다 지심바리 하는 데 말해 쳐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0: There are three different natures to all things and events. They argue that that each of these natures, each of these phenomena, the dependent, imputed, and the ultimate, and they are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a different context. So the term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has different connotations or different meanings in relation to these three different natures. For example, they argue that dependent phenomena are devoid of identity because they are devoid of an independent origination. And imputed phenomena are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sense that they are devoid of intrinsic characteristics, inherently real characteristics. And similarly, the ultimate phenomena are devoid of intrinsic reality 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abide as absolutes. So in this way,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contextually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1: So now, that knowledge, any touch is not care along the room, me room. Kau dah ni yang baru ini sana, entah. Lung di ini dah dode nali ya. Tadi siapa kelang tu rumah di ini ngedung dode. Tadi siapa kelang tu merumah di dah canggung dode ni. Sungguh itu sana, dah dode ya canggih ni cie. Dode tadi siapa kelang tu rumah tu merumah ni cie, lewa. So dah di cie caya di. 다 좀 된대기 아니 추수지다 하고 전주 선배 되는 그 추수도 얘기 아니 리베 째서 주고 야래 리베 째인도 자네 리베 째서 방 지 리베 딱토 주고 야래 자 근데 이 인도 개지 리베 째인도 자네 리베 째 미스부지 최고 예배 얘나 다 근데 그 리베 딱 미트베 다 룽데 아니 좀 된대기 공부 터돌이 쓰고 주나 아니 좀 된대기 공부 인가 셔이니 배다 그 리그에 변는 거야 지금. 다 차용 인도 자네. 단 네니 캐런도 요 말이. 자 네네 인마 인도. 다 전된 내가 까남바 레디 이네. 다 이제 뉴제 모두 뛰는 숭셔 보지 마도. 간다 다시 뭐 캐런도 누구 말이. 자 네 숭으로 저다 대 터도 공부 뛰 인마 인 터도 공부 쇼로 왜다 숭으로 저다 대 공부 인마 인나야 숭으로 공부 차요 말이. 자 네네 인마 인도 다 숭으로 그 턴디 그 시간도 장구 요 말이. 대장야 될래야 아니 다시 좀 캐나노 죽거든 지금 누구도스 근데 이번 인도 산에 단 뒤에 공식 가봐 근데 지금 거네 이 까나 버래 다 언디 아 제제니 아니 공식 가봐 뭐는 이제 숨고 타네 아니 다시 좀 캐나노 그러고 아니 장도 좀 돌려 잡아 와서 도스 임바래 자 다 뒤에 좀 된대 근데 이번 인도 좀 된대 니기 아니 결혼 다가 캐나기 세세 다른 세션도 레버터를 나이가 나온차이 규칙 민스전이 좀 된데 니기 딱 좀 된데기 아니 추송샤바 디나라 뒤제 캄다 너바도 뛰네 다 송샤바 쉬바 인도 자네 디나네 뒤제라랑게 딱 남주에게 쎄레 쟨 아니 내든 공부 터도 가지 못해 소소 리베 쟨이라 시국리 스타트 송구야 자 뒤송 인도 자네 샤스 머신도 좀 된데기 안솔이야 다 탑당도 봤었네 배 Nanshe, Jumden, the Ganilia, Jabacha, the top down Nanshe. So the name may use an attire, the Jabaji. Jenny, Kadini, Ribu Nugutuna, the Combashan to Tangwaji, the Chadi.
0: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ccepts that within the Buddha's own scriptures, there are those which are literal, which can be accepted at their face value. And there are those which cannot be accepted as their face value and require further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se scriptures. Thus,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a definitive scriptures and provisional. And the mind-only school defin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 scripture in question is literal or non-literal.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n general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particularly teachings that pertain to the Bodhisattva vehicle, all of this and an important part of these teachings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withstand a critical inquiry, critical examination.